친해 지나면 호사냐고 이 프리머리 산트리는 그냥 호세 왜디 오비아를 하모다 이제 오미야 우지에미 에베사는 같이 로세 에냐오나 냐미데오 에베샤시 냐미 오뉴 하모다 엄마 오니야 앵크로포뇽